0: 맘 꺼보지. 아잉 좀비. 온차비생 라에 아만스크랄리 오리지널리 프롬 발포 퍼스트 타임 왓츠업아 땡큐 좀비 러브 유
1: Thank you, Ntabi.
0: Vulindlela wemam kebosi unyana wam haleluya shada namhlanje Vulindlela wena ngiyabusa suba nomona nyana wam ujongile bengingazi Nyomo
1: Listen, if you said Brenda Fassie, Vulindlela, you are absolutely correct. Yes!